샌드위치 먹고 드니야 비전 원캐네. 아르든다레라, this one is for you. And the rest of the family in Chimanimani in Zimbabwe.